0: Catch up with the Bridge Zone crew.
1: Listen to the banter on bidding, leads and the stealing of kings.
0: What the heck?
1: We ask the hard questions. No subject is safe. Should you play bridge with your spouse?
0: Is there gender inequality in bridge?
1: How hot are you?
0: How hot are you?
1: It's like eavesdropping on someone's conversation.
0: A postcard from Scotland.
1: Views from the experienced player to the improvers.
0: Join us. The fun way to discuss bridge dynamics.
1: Bridge. Easy to learn, hard to master.
2: Catch the Bridge Zone on Planet 104.6 FM every Wednesday at 9:25 PM.
3: Would you marry me?
4: 주말이 기대되는 금요일 아침 뮤직 라운지에 놀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뮤직 라운지의 유쾌한 남자 이석헌
5: 그리고 상쾌한 여자 김지수입니다.
4: 매주 금요일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
5: 유쾌, 상쾌, 통쾌한 음악과 이야기들로 가득한 뮤직 라운지에 놀러 오세요.
4: 잊지 마세요. 금요일 아침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입니다.